Yeah. Bay, E-W-H-Y. 이게 유행의 다음에. Look at me now. 예술의 집 합체가 되기 위한 걸음의 시작. 요즘 내 이빨이 사는 데 니가 끼니 옆에 너고 스튜디오와 무더위야. 지금 maybe wine을 꿈의 시간에 바쁘게 지나서 왔지 우리

만큼 나무 들의 로마로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너 같이 있는 걸 바라보지 영원한 걸 따라가렴 그럼 다 나를 따라올 걸 아주 잘 알아 I don't need a 운세 라로

그래서 난 더 원하지. 원하지만 집착은 내게 절대 안 권하지. 눈에만 보이는 달콤한 우상들에게 난 평생 절하지. 나 당연하지. 나란 놈의 존재가 계속 깨거대.

0: Enjoy some more. This is 언덕나무 by 이승윤 followed by 3333 by 이창섭.
1: 높은 언덕나무처럼 너의 기억은 내게

제비새들 운동회. 회아이들 돌아간 시골학교 운동장에 제비새들 운동회가 혼창. 왔다 까닥 도르락 슝, 보름가르멍 도르락 휑휑. 누개가 질문 쳐올 건고 아이도르락 땅. 뒷도랑 다른 제비새 날쓰기 놀아 올랍죠. 누개가 절로 먼저 올 건고 어멍촛기 땅. 이디저디 어멍제비새 부르는 소리. 어슥어슥 콜대 꼬장.